0: 我派人接你到这儿来，就是为了保证你的安全，你放心的在这儿住下，啊。可是我什么都不知道呀。
1: 何大嫂，您就把您看到的事实照实说出来就行。是啊。
2: 那我明白了，曹少爷。
3: 建平，咱们进去说吧。哎，
4: 好。
3: 何大嫂，快，保护村长！妈妈，何大嫂，让妈妈，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0: 之间重演。
1: 당시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을 가했고 결국 반도체 협정을 통해 시장 강제 개방과 가격 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독주가 계속된다면 미국 정부가 미국 현지 공장 이전, 추가 투자 요구 같은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역설적으로 과거 미국의 일본 견제는 한국과 타이완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이 됐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견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0: 从6号开始，印度总理开启6天3国的密集外交行程，议题涉及防务、矿产、经贸等多个领域。印度加速向东看的同时，又在焦虑什么？当地时间9号，正在澳大利亚访问的印度总理莫迪与澳大利亚总理阿尔巴尼斯共同确认，两国签署了一项具有里程碑意义的协议，同意澳大利亚向印度出售用于发电的油。 从7月6号起，印度总理莫迪开启密集访问行程，6天之内先后到访印度尼西亚、澳大利亚和新西兰3国。根据印度官方说法，莫迪此行旨在强化其东向政策、推进共同全面促进地区同安共荣的愿景。7号，莫迪抵达访问首站印尼雅加达，当天。 莫迪与印尼总统普拉博沃举行会晤，双方签署防务合作协议。印度将为印尼提供布拉莫斯超音速巡航导弹、阿斯特拉空对空导弹等装备。हमारे
2: देशों के बीच बढ़ता विश्वास, हमारी रक्षा, सुरक्षा और मैरिटाइम सहयोग को मजबूत कर रहा है। आज हमने डिफेंस एक्सचेंज डिजास्टर मैनेजमेंट और इंडस्ट्रियल सहयोग बढ़ाने पर सहमति बनाई।
0: 外媒称，印尼由此将成为继菲律宾和越南之后第三个采购布拉莫斯导弹的东南亚国家。公开资料显示，布拉莫斯超音速巡航导弹由印度和俄罗斯联合研制，飞行速度达2.8至3马赫，能携带200至300公斤常规弹头，有陆基、海基、空中等多种发射方式。印度媒体声称，该导弹已经过实战检验。
3: The weapon is already combat tested. The Indian Air Force fired multiple BrahMos missiles during Operation Sindoor last year. The missile was responsible for cratering Pakistan's runways, transforming hangars into rubble, and destroying command and control bunkers.
0: 有分析认为，印度对印尼的军售背后有其自身的地缘政治考量。印尼控制着马六甲海峡、逊他海峡等全球最重要的海上通道，其中马六甲海峡连接印度洋与太平洋，是全球最繁忙的能源运输通道之一。印度希望借军售之机，将自身影响力向东延伸，甚至触及马六甲海峡这一海上咽喉。 按照计划，莫迪10号到11号访问新西兰，推动今年4月刚刚签署的印度新西兰自由贸易协定落地，扩大双边贸易和投资合作。分析人士称，莫迪6天访问3国，分别聚焦海上安全、关键矿产、海外市场3个重要方向，外交提速的背后有着更深的战略考量。长期以来，印度一直希望借助美国印太战略扩大自身地区影响力，同时吸引产业链向印度转移。但特朗普上任后，美国重新调整全球战略部署。今年6月，美军将沿用了8年的印太司令部名称，恢复为太平洋司令部，折射出美国战略重心的调整。 在此背景下，印度加速推进其东向政策，希望建立更加多元的外交与产业合作网络，而不是过度依赖单一战略伙伴。
4: 养人心养心，山海关药业提示您关注心脉健康。